0: 그 어떤 안 되죠. 소 어떤 안 되죠. 안 되죠. 강대하죠. 이 칸에 대다 이제 총산 이디네 오서 대티아 출시제 때요. 이 다시 그 그니세. 지금 다시 여기 저한테 이거 얘기인데. 네 티원에 나히나 데리온데. 돈 스튜던 디셔 원 트루 더 진타 아주 예금 디진 나 희산 무이 디산 갈라다나 산하긴 아 우리 리온데 이거 대티오데 시즌 가게 되지 니오기네오 이게 에티론데 다 나히야네 디죠 다 시카즈니 다 와. 그래서 시키즈 데 아라즈 딘하 바이타 다디티 산자요 딘 시오즈니 데 깃잔 이네 굴리즈 잔즈 네 요다 크엔데슈 관리다즈 딘 이두이 모두 그냥 이제 시키니 오 시선에 다 오네데 히어종 어종 세스니 대게 오디냐 이코니 메타선 바즈 스트라게 아게디나 이 어미스나 핸디 지선 부탁이 돼 지선이야.
1: Jim Thomas, Yahuya Ong.